0: have 2 saved messages. Saved message.
1: Hey, Bora, how are you? Mama. Bora, Mama. Bora, Mama. Bora. Lucky, you're 30 years old. You still have Mama.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줘요. 엄마가 사랑해. 그리고 우리 보라 미씨, I'm gonna see you end of this month. 보라, don't worry what we supposed to do. 그냥 뭐 찜질방도 가고 우리 보라하고 영화도 가고 밥도 먹고 그렇지 뭐. 오케이, I love you. Call me. You stay hard, my Lord. 하나님, 우리 보라 하는 일에 같이 꿈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보라를 정말 31 years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빠른 많이 세월이 갔는데 참 애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해주고 바른 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I love you. God bless you.

0: stage message.
1: Boraya,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그냥 엄마가 더 걱정되고. I hope you're doing okay. Be strong, 아가. 어차피 너 혼자 사는 거야. 엄마가 아빠하고 살았어도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고 너도 누구하고 있다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보라야. 그러니까 you have to get over yourself. Okay, 보라? I love you. 엄마가 못 찾아서 미안하고 엄마가 빠진다고 해도 it's just temporary, just little thing. I cannot be there with you all the time. 그러니까 all the decision, what you making, whatever is all 네가 잘해, 스마트하게, 잘, 스트롱하게. 오케이, 보라, I love you.
2: Bye. 사랑해.
3: To delete, press 7.